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아그루성 어기서 울고 그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얼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 니안 부리 부려이기라

보고 눈물을 치며 강두를 점점 당도한다. 강두를 당도하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집이를 난수군다. 밭 감고 돋다로 그걸 두둥 울리며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떠나가는디